0: 아바 중쇼 이간이양
1: 증급방이 하다 신약적 방안법 다시 니바샤
0: 하저 우바하바 방이 뭐바 뭐방요
1: 하와 방어 강가방 하다 웅방방 점식의 예. 시샤방어 증한득대
0: 하저 우바 증몽의상 샴샤 하다 샹국 무식 유한가이바요
1: 샹 NPR 센서스 그 유부가요 지금 샴샤 코점머 점뿐가 하더 population 하자점머 코리 하게 이봐
0: 우바저 슈화용류 하더 임류낭 많이 이간양
1: 진정네 임류 샤바 임슈 안부흑 이봐 하더 용류 디코시 이시흑 이봐 하더 슈화용 미디엄 공이 이봐 하거셔 슈화용 진정 모두의 안보입니다.
0: 전에 증거 모바 세리메시 거냐 하더 모바 염희망 예시 함냐요.
1: 전에 증거 부든 받은 모부 하 옹적 시 빈도 샴샤 동왕 샴샤 함보 하더 알로 흥 하는 바야 롱잉 보보랄가시 세리 유한배 하도 거쇼 파웨버 부적 공적 장시 당시 유니베 염하마카 하바카에 증회함 비어 옥 무후 시 용 마시 우 하봉 함유게
0: 우바하저 증몽의 녹유 궁무식니바
1: 샹타시 증몽의 녹유니아 타시니바
0: 무바무바 궁완요
1: 하여 강설 앗돌콩 부후 public 하더 슈퇴공안라 세바
0: 하저 증엄이 락도 미히미히 듣냐요
1: 샹타시여 증엄이 락도 듣비어 도도 가본들이 하바 보볼라 가시니게 쇼 바스켓 미깅이요 하더 뉴트 아샥당니게 아샥후보만이니게 하더 도우자 람말람마 젠 파블릭가 주부가 좀 노대한 증가시 보듭니다
0: 하저 젠의 증의 슝유싱 라퍼 투리스트 스포트 나가이저 부샤꼬 보싱 미히용이라
1: 부샤꼬 에블라의 젠의 증 아까샹의 다이브마 용금 옹시에시 용염 유한배 하발레 미니슝이 게 람페 해버거 외여울롱의 등득부 염빌라도 부가이 하는가 신타시 제네 강가 방싱 숑그션바 용검 옹거 던 마니다이데 응하드버 용트 용염 유한바 저득대 하정 샹다시 제네 염빌라가 바 용검 옹어 히스토리컬 플레이스 세 하가이 노데니바
0: 제네 증에 모바 모바일 네트워크 메시 얍냐요
1: 제네 증에 또어 흑모니게 하바 이르텔 암케 어저 좀이 에크비 BSNL 노 에테스가니 베시니가
0: 하제 증몽의 녹니레이터 라퍼 커뮤니티 홀 네가이저 플레이그라운드 하드미시니바 하더 하바가 우바이게냐요
1: 증몽의 샹 방니니바 커뮤니티 홀니바 아제 거먼의 케소스게 홍뿐니바 플레이그라운드 롱퍼 흑니바 그라운드니바 하더 Village Council Koto Nyipa Habung Kama Ching Council Lakka Nyipa Ata Ching Council Li Kama Maintenance Habaka Ya Tukaitai Nyipa
0: Longi Mongmai Nyipa Uba Nungi Akashwani Kuhima Amka Hebang Ya Puba Singasi
1: Amkongko Longi Mongmai Nyipa
2: Nidao I Pahai Jai U Ngantang SMC German Sector B Babama Shakpidei Bertanhan
0: Uba nungi sini akashwani kuhima amka hebak hanbu besinga si longi mongmei ba shongbo ba katan hengi ba.
3: Longi mongmei ba.
0: Nungi siang jenei jingai ba school milisham hata shoylam chung shok ikan nang ke hebak hanyi ba.
3: Jenei awa jeng shuko. Shop center milisham heng nyebe. Shop nurse ni tashi ke nyebe. Shoylam shai ishu jo. Nishinao highway si isama e nungi jima. Lamau soi lam longi masih bay. Ada jenis jeng suka jeng mungka black jobing okai. Saya longi masih nyebay. Suasa somsi masih jeng mungka lengai. Ada